0: 완프로미아 움직임 맞아. 에브라니 셰프가 이르사. 아예 브레이 에요. 뭐 어스라이트 에브라니 카이. 엔셰야 뭐는 순이에. 아예 어스라이트. 아예 순이냐 채. 아예 지나다세 에브라니.
1: 我那么
0: I am